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여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또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I am Finn,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행 이야기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 원래의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냥 조용히 쉬러 갔다가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쇼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사업 구상,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정말 다양한 인간과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행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름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또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7월과 8월 더운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9주간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 첫 주가 바로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주보를 보고 그래요. 제목만 봤는데 은혜가 돼요. 예, 제목만 봤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힘들구나. 많은 짐에 눌려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첫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기꺼이 부르신다라고 했죠.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나도 쓸모없을 것 같은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자란 게 없어요. 채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이 짐의 가치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짐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애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수고와 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신다. 세 번째는 주님은 그래도 이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계속 가다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생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냥 물에 넣으면 15분이면 끝나버리는 그 생쥐가 한 번 건졌다가 한 번 구조를 받으면 그 생쥐는 60시간을 버텨요. 무려 240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어디서? 바로 한 번 건짐 받았던, 한 번 내가 잠시 쉬었던 그 경험이 그 생쥐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고 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너무 막막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래 못 가요. 금방 지치고 금방 죽어요.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혼자만의 고독, 혼자만의 아픔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쓰러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린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띄워주시죠. 우리 현대인들의 항변입니다. 시작. 바쁜 제게 쉼은 사치입니다. 왜 꼭 쉬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있지 않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쉼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저는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쉬는 거 아유 너무 사치해요. 저한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쉬라는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홍 목사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쉴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잘 쉬고 있는가? 쉬려고 누우면 뭐해요 우리? 예, 카톡해요. 쉬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SNS 확인하고 그때부터 우리 검색해요. 쉬려고 누우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요. 제가 멀리 갈 때 저희 아내가 운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라고 그래요. 제가 잘까요? 그 틈을 이용해서 막 카톡 보내고 예 답하고 막 있어 보면 아내가 짜증을 내십니다. 그럴 거면 운전하라고. 쉬라고 그랬더니 왜 쉬질 못하냐고. 아 내가 이것만 하고 쉬겠다고. 이것만 하면 못 쉰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야만 내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그래서 쉴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쉼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쉰다는 건 세상을 따르는 걸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멈추느냐? 그냥 다 멈추고 가만히 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따르려는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내가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뭔가를 해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시편 1편에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지 않고요, 서지 않고요, 앉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형이 세 가지 나오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세 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제발 너희 복 있으려면 제발 이 악인들의 꾀 좀 따르지 마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세 번이나 우리에게 완전수로 부정형을 말씀하세요. 니들이 왜 그렇게 불행한 줄 아느냐?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느라 그런 거야.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불행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멈춰! 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을 따르려는 그 시도를 멈춰! 자, 멈추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말씀이 안 보이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못 피는가? 다른 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 서려고 하니까,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그때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보니까 아, 여호와의 율법이 보이고 그때부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 그렇구나. 해야 할 걸 하려면 먼저 안 해야 할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하고 안 했더니 율법이 보이고,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이 나를 심어서 시냇가에 심겨 놓으시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저절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 어떤지 아세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막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보셨어요?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 마치 모닥불 피워놨는데요, 막 티가 팍팍팍팍 튀는 거 보셨어요? 온 세상으로 튀는데요, 그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달리면 우리는 의미도 모른 채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멈춰라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멈춘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멈추고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느껴야 돼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쉼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을 느낀다. 예, 이게 중요한 쉼의 가치예요. 쉼은 세상을 따라가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느끼나? 창조주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찢으러 들어갔는데 일곱 번을 한 번도 못 씻고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나병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하려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멈추고 요단 강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 나아만의 삶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영화배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영화관에 가서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배우가 연기를 해보니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아, 기도할 때 눈 감잖아. 울 때 눈 감잖아. 키스할 때 눈 감잖아. 꿈꿀 때 눈 감잖아. 왜 감을까? 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지그시 마음으로 느끼는 거구나. 그걸 이 배우가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달려가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일만 보여요. 성과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걸 못 봐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쉬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지난주 우리 영화 봤잖아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도망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눈을 감고 잠시 멈춰서 우리 주님을 느껴보니까, 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네요. 온 땅에 내 대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울의 군사가 날 잡으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고요, 하늘에는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는 문제만 가득하고 하늘에는 나를 잡으려는 위기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2절에도 고백합니다. 2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나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기엔 너무 창피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날 생각해. 내가 뭔데 하나님 날 돌봐.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3인칭으로 말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시침 뚝 대고, 어?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를 그렇게 돌보시네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게 언제 느껴진다고요? 멈출 때요. 안 멈추면 안 보여요. 그냥 달릴 때는 이런 주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을 느껴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군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군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다닐 때는 안 보였어. 열심히 골리앗 때려 눕힐 때는 안 보였어. 그런데 이게 언제 보여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느낄 때. 그럴 때 그 쉼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느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게 있었는가? 잠시 떠올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생각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떠오르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레드썬. 저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오늘 부서별로 아침에 간단한 보고를 봤는데 한 청년이 지금 실습 중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실습을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요 매일 경험한대요. 저는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 우리가 그 청년을 잘 키웠구나. 그냥 다른 청년 같았으면, 어머나 내가 운이 좋네, 어머나 내가 잘하니까 칭찬을 받나 봐, 여기 참 마음이

네?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계셔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날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신의 자매처럼 음악을 깔아줄 거예요. 하나님 음악을 깔아주시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는 고백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될수 없는 그 일이 주님 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분을 만나야겠구나. 나도 그분 안에 쉬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작. 쉬지 못하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쉬지 못하면 몸이 좀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쉬지 못하면 내 몸에 좀 독소가 쌓인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쉬지 못하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멈춰야 되는가? 왜 느껴야 되는가? 결국은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손길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삶은 내 거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니까, 그 마음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목표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행하시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쩔 새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야에 물 떠서 그냥 바로 발다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막, 그러니까 이걸 뭐 말릴 새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바로 치고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와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서요. 이게 누구였을까요? 예, 항상 나서길 좋아하는 자, 베드로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점잖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항변하는 겁니다. 덤비는 겁니다. 주님이 왜내 발을 닦아요? 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내 발은 내가 닦습니다. 왜 주님 내발 닦습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유대인 특유의 자존심, 거기다가 갈릴리 어부, 내가 그물질에서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생활인, 현실인, 베드로의 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내발왜 씻으세요? 제가 씻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주님! 노터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야, 너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그래. 근데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야 되고, 내가 너의 십자가를 져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를 위해 죽었다고 부활하고, 너무 기니까, 일단 그거는 잠깐 놔두고, 야, 일단은 씻자.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 정도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모르니까 일단 씻을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강경하게 나와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여기 절대로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번호가 되어 있어요. 관주가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주님,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어요. 영원히 못 씻어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저요, 예수님 풍랑 걸어오실 때요, 그 풍랑을 같이 걷겠다고 말한 게 저고요. 제가요, 절대 배신 안 한다고 그 약속한 게 하던 게 저고요.
제가 예수님 잡혀갈 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그게 저거든요.

0: 저요. 저의 인생 제가 책임집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절대로 못 씻어요. 주님이 왜 씻어요? 내가 씻을 거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네가 너를 씻을 수 있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럼 너 나랑 상관없어. 그래, 너 열심히 살아. 좋아. 너 열심히 살아서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봐. 그러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수없이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잘해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그래? 그럼 넌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럼 너 나 필요 없겠네? 내가 너 구원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씻지 못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텐데 괜찮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요. 느끼지 못하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외로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권하고 싶어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벌어 보셨잖아요. 승진해 보셨잖아요. 결혼해 보셨잖아요. 맛있는 거 드셔 보셨잖아요. 그거 잠깐입니다. 멋진 곳을 여행해 보셨잖아요.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세상을 따라가려던 노력은 멈춰지고 그분의 창조주의 손길은 느껴지고 내 삶을 씻어주시는 그 온전한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못남이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이 자리, 주님 안에 쉬는 이 쉼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어서 2387번님의 신청곡 송정미님의 순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379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정원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1070번님의 신청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519번님의 신청곡 박신학 화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들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7418번님은요, 교회 차 타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가는 길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우리 차량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이 교회 가는 길 틀어놓고 있어서 함께 찬양 듣고 있다고, 믿음이 없이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히즈윌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무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 그래서 휴식이, 쉼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에 빈 좌석이 많아지는 때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휴가 기간이 아닌 분들은 곧 교회 나가 정성껏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휴가로 집을 떠나 타 지역에 계시다면 그곳 교회를 찾아 어느 곳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없는 새 주간을 맞이며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시편 25편,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오늘 주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조직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힘겨웠던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때로 역사는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움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을 불과 25일여 앞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조직은 일제의 한국교회 통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일제 통치의 막바지 일본은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모든 공식 석상이나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케 하는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리고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했고 더 나아가서 징병, 징용, 정신대, 전시보국대, 국방애국헌금 등 최후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것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1930년대를 경과해가면서 일제는 마침내 한국 기독교의 정통성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두 일본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조직된 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입니다. 1943년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파도 조선이라는 이름 앞에 일본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각 교회의 고유한 명칭을 버리고 이른바 교단이라는 일본식 교파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제의 탄압과 압력에 맞서지 않고 굴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에는 친일적 교회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YMCA, 주일학교연합회 등은 각각 세계 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일본에 예속돼 있었죠. 이러한 한국인의 굴종과 일제의 회유 그리고 강압이 어우러져서 1945년 7월 19일 조선에 있던 모든 교파를 통폐합해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소위 일본 조선 기독교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죠. 해방을 불과 3주일 앞둔 때였는데 물론 석주일 만에 해방이 되면서 일본 조선 기독교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이자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7월 20일에 대통령이 선출됐었는데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교에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뒷날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이 여러 분 있었고 이분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홍병선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7년 7월 19일에 농촌운동에 힘쓰시다가 돌아가신 홍병선 목사님은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남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0년부터 YMCA 간사로 일하면서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덴마크식 농촌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덴마크식 농업학교 협동조합

연동 농촌사회센터 건립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에 압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1945년 해방된 후 홍병선 목사님은 농림부 농림위원, 농협고문, 농업문제연구위원, YMCA 명예회장으로 수고하면서 YMCA 역사 편찬에 힘쓰시다가 1967년 7월 19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7월 23일에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봉사사업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세계 각국의 재해나 긴급사태를 만난 이재민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무료 의료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는 이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2년 7월 24일 독립운동가로 수원 3.1학교 설립자인 이하영 목사님이 수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현재 수원 종로교회인 보시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1904년에는 이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지내셨죠. 세상을 떠날 때는 종로교회의 소속 목사 신분이었는데요. 수원에 기독교 교육기관인 3.1학교를 세우고 제2대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3.1이라는 이름은 3.2일체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이하영 목사님은 평양, 진남포, 강릉 여러 곳에서 목회했는데 진남포에서 목회할 때는 진남포 지역의 총책임자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돼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하영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고 지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펴나갔습니다. 1931년 은퇴한 후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1952년 7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는 조종대 선생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22년 7월 25일 철원지방 3.1운동을 주도했던 조종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철원읍에서 출생해 전덕기 목사님의 가마로 기독교 신자가 됐고 신앙을 통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철원지방의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함흥 감옥에 수감됐는데 감옥에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담배 생산 작업도 거부하면서 기독교인의 품모를 지키다가 1922년 7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역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공주님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덧없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으로 갈등하며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용노기를 사랑하셔서 지난 51년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기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이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우리 수용료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며 건강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 챙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조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다양한 형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깊이 아로새겨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0: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1: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적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순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전면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보다 이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다루는데요,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말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끊임없는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뭐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 없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합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이들, 이 제세례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제세례파, 퀘이크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 자체보다 헛된 맹세를 금지하신 겁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불러들여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끌어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약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어 맹세하는데 정작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무게가 있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실할수록 말은 장황해진다는 겁니다. 맹세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고, 그래서 대화 속에서 맹세가 많아진다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정말이다, 진짜다, 맹세코, 결단코, 절대로. 이 은혜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초점은 뭘까요? 사랑하는 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요즘은요, 어떻게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갈로 치고 별일이 없는 한 약속이 쉽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정에서도 위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과 거리가 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디어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도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거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물으면요 AI가 답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말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쌓여져 갑니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은 소통의 수단이기보다 싸우기 위한 무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말은 더 교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언어가 과격해지고 폭력적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일종의 배설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안에 조롱과 중상모략과 악의와 분노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말을 흐리지 말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임의로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이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스가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를 할 때 뉘앙스까지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노인지 예스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해야 믿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볍게 하는 말이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 말할 때 뭐예요? 나 오늘 바빠.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신자들끼리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주기가 싫을 때 기도할게. 여러분, 정직함은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갈등사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의심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부자지간이 싸우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이미 단절된 관계.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혼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자 분열이 찾아왔고 더 이상 성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은 이미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언어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정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오염이 이 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진실을 요구해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언어의 오염이 온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세상,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뭐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은,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다른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거짓에 질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 거짓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한때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겠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꼭 계약서 써야 되겠느냐고, 그 사람 믿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근데 요즘은 교회와 신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이 혀의 오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언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정직성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소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뒤늦게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은. 제 설교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만하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가슴이 뜨거울 때는 뭐 아프리카로도 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괜히 내가 이런 썼네 그러고.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는 말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과 직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업소에서 쓰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공약을 엄청나게 남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누가 공약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너무 미리 약속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 때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65세 은퇴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셔가지고 65세 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조금 더 할까 주변에도 또 얘기하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65세 약속 안 했습니다. 할 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말에 허세를 빼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해야죠. 말을 해놓고 계속 미루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진실한 사람은 달라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꾸밈이 없어요. 말에 꾸밈이 없어. 여러분, 가능한 과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 책임지겠다. 무슨 수로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더 최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을 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적어도 그 말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의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냥 나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내가 직접 본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흘러듣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출처불명의 이 루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닙니까? 근거와 출처가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AI까지 동원되니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위선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그러면 짝퉁은 짝퉁입니다. 누가 가짜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짜일수록 더 멋있어 보여요. 짝퉁은 싸요. 진품과 짝퉁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짝퉁을 사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해요. 얼마 쓰지도 못해 시계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왜 산지 알게 되죠. 가짜는 진짜와 다르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선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소리를 치지만 자신감이 없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가짜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 신뢰도가 없으면 별 말을 다 해도 오해만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면 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정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경건한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 누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즉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돼.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증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는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을 들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그 약속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그들이 깨달아도 최고의 레슨이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진실 하나만을 배웠다면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초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실함에 빠졌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지켜내는 정직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그러는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듯이 우리에게 하는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그건 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싸움은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말수를 줄이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CCTV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왜 CCTV를 이렇게 많이 온통 세상에 달아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 능력으로 성과를 내면 되죠. 그 세상의 리더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달라요. 정직성입니다. 거짓 없음, 진실함, integrity, 일관성을 가진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진실함에 생명을 겁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함을 더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파워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정직함을 주사 하나님, 거짓과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실한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우리의 언어의 진실함을 주심으로 이 어두운 생활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연향기의 윤선영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데요. 사탄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그들의 공격은 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사탄은요, 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 감사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모두 승리를 맛보게 됨을 믿어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송경미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의 문을 열게요.

오늘의 첫 곡은 송경미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통과 복수를 향하는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도록 하시며 내가 갚아주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비통함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의 원한을 친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정의감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물러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 갚음의 반대는 공정히 판단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조주영 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한홍지 목사님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사명이 될 수 있다는데요. 남다른 시련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시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기에 청소년기 방황, 학업이나 취업의 실패 또는 가족의 죽음, 재정적 파산, 특수한 질병 등 다양한 아픔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깨달음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데요. 아픔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되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시련은 우리가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서는 늘 예수님의 짙은 향기가 나야 하는데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습관과 영성을 가져야 썩어가는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안주는요, 우리가 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더러워진 세대를 꼭 치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은혜 가득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FEBC 초대석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우리 신앙과 삶은 어떤 기준에 두고 서 있을까요? 때로는 삶의 축이 흔들려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삶의 어긋난 축을 다시 예수, 복음의 본질에 고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배움과 회복의 자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올해로 벌써 21기를 맞이한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고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함께 궁리하고 공부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김은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올해에도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개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정축이라고 하는 네.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시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 네, 요즘에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정말 시대가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눈만 깜짝 감았다 떠도 뭔가 다 변한 것 같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본질을 더 빛나 보이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 붙들고 변하는 현실 속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가 정축이라는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벗이라고 그러는데 조를 바꿀 때 어떤 기준음을 근거로 해서 조를 바꾸거든요. 그 용어가 이제 음이 피벗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운동 중에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피벗 플레이라고 있어요. 양 다리가 있으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다리를 중심에 딱 두고 발을 계속 옮겨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다시금 뭐 공격을 할지 아니면 공을 뭐 이렇게 던져줄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딱 잡는 것, 축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자 학교에는 우리의 삶의 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은 잘 잡혀 있는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심은 안 흔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스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이 정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깊이 와닿습니다. 이번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변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상과 신앙의 불일치로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12주 동안 진행되는데 12주 지내면서 함께 질문도 던지고 궁리도 하고 내 삶의 방향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주체적인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삶의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준선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훈련되는 그런 과정으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올해도 강의 주제들 살펴보니까 눈길 끄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전체적인 네. 교육과정 주요 강의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찬양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그 내용으로 잠시 조별로 나누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좀 지났죠. 이런 과정들을 지내면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노하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강의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 그래서 큰 틀이 예배, 찬양, 기도, 영적

0: 전쟁, 삶이라는 다섯 가지 큰틀 아래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강의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만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또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 것인가,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가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가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대중문화가 요즘에 정말 그 활발히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볼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좀 촘촘히 강의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1: 매 기수마다 강사진이 정말 훌륭했어요, 목사님. 이번
0: 네네.
1: 21기 강사진은 역시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귀한 분들이 대거 참여하시는데요. 어떤 분들 함께 하십니까?
0: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부산에 있는 예배자들 위해서 한번 와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좋은 분들, 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와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스티븐 브룩스 교수님이라고요. 예배에 관해서는 정말, 정말 그 거장이신데, 예배 탐구라는 책도 쓰시고, 또 바이올라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도 하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예배에 대한 얘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그 가진수 교수님, 월드 미션 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님이신데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숭실대 그 강명식 찬양사역제 교수님도 오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년들에게, 또 부산의 예배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오픈 집회가 중간에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도 오시고, 또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또 임영규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장재기 목사님, 또 부산의 독서 스쿨 운영하시는 안중덕 목사님, 그리고 요 근래에 정말 이슈가 되신 분이죠.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쓰신 황인것 대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1: 네. 부산에서 이 화려한 강사진을 한
0: 네.
1: 자리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본격적인 학교 시작 전인 8월 말, 아주 특별한 개강 예배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냥 하루 이제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스티븐 브룩스 교수님께서 오셔서, 또 가진수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와 찬양의 본질,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좀 나눠주시는데, 예배와 찬양의 육하 원칙, 그다음에 예배와 찬양사역의 실제, 그리고 현대 예배가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대 예배와 찬양의 역사, 이런 것들을 스티븐 브룩스 교수님과 가진수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한 꼭지를 맡아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예배자 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또 예배자 학교 학생이면서 미리 또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에 대한 고민들과 또 해결점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9월에는 학교 등록생뿐 아니라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강좌 집회가 마련되어 있죠?
0: 네, 맞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과 18일 금요일 이틀 저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라고 부울경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됐었고, 올해도 이제 청년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이제 임원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이 민복 부울경 청년연합 집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틀 집회를 가집니다. 주례에 있는 주안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영규 목사님, 이두 분이, 목요일에는 임영규 목사님, 금요일에는 조정민 목사님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찬양은 제가 섬기는 어웨이크닝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1: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에 또 결단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전체적인 일정 장소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목사님 안내해 주시죠.
0: 네, 이번은 크게 두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자 학교는, 또 그리고 개강 오픈 세미나는 대현중앙교회, 대현역 1번 출구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합 그 오픈 말씀 집회는 주안교회, 주례역에 7번 출구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배자 학교는 9월 14일부터 12월 7일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인터넷 검색창에 www. 한글로 예배자학교.com, www.예배자교.com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또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있고 그리고 공식 전화번호인데요. 010-4306-7809로 연락 주시면 안내도 드리고 또 등록 접수도 도와드립니다.
1: 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축을 붙잡기 원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이곳으로 와라 저곳으로 와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는 세상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중심축을 정확히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잘 걸어가고 있나 성경에 보면 예수만이 참 길이라 그러는데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나의 축이 비틀거리고 또 나의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다면 한 번 더 나의 본질,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이번 21기 어웨이킨 예배자 학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www.예배자학교.com www.예배자학교.com으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 그리고 등록 방법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해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지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0: 아,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1: 네. 네. 21기 어웨이크닝 예배자학교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정축을 곧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요. FEBC 초대석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김은수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한 수도원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하고요. 그 돌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 처음에는 수도사들에게 전하는 경계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깨어있다는 건 그저 밤을 새우는 일이 아니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부흥한국 싱어즈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Thanksgiving 밴드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The Calling Worship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시와 그림의 임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준비보다 먼저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주리의 예수 담기를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또 사랑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리죠. 소리엘의 그의 생각,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누리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종호의 모든 열방 쥐볼 때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주님은 과거에 못된 깡패를 불러 목사로 세워 주님을 위해 크게 사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크게 쓰임받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무서운 깡패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신유 은사를 받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으며 부흥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고 김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술 취한 사람은 다 때렸다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 목사님의 말을 듣자 그 술 취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엎드려 빌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됐고 훗날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이었습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이기는 삶,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영원히 지속될 영광에 대한 보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에 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일을 향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송이 있죠. 미국 시카고의 레벨 출판사 회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이 남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아 1874년 주일학교 기관지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행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가사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죠. 이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송정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은 방금 찬송 202장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니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행복을 누리며 기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현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높이자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발동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붙잡으러 다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 94편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어려움이 많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위로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사람들 틈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 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나와 있다가 탕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는 가장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돌을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끝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KBS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피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 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들으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게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불어온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지하린이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하린이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과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과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기도에 힘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두 번째, 받은 복들을 떠올리며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네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편 37편. 다섯 번째,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집중한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기도에 힘쓰고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답일 것입니다. 이 여름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Back to the Bible 뮤지션스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성가대입니다.

전해드리셨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선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찬양 세 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관한 찬양 세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요였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그리고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와 토이토이 선교 찬양단, 그리고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와 제목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 예수 따라가며, 서울 모태도 합창단.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바리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베이스 임승종의 음성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또 프레이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썸.

빅토르 위고의 단편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즈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서인 창세기의 2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대해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끔찍했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미천한 주님의 종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2: 내게 할 일을 주겠다. 내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

0: 높아쳐라. 이것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인간도 다 제거할 권세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1: 가장 높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신성하신 하나님,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제게 이토록 무자비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제 아내도 슬퍼할 것이고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아이를 주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2: 아버지! 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물을 떠올게요. 아버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얼굴이 전부 먼지투성이네요. 흙을 뒤집어 쓰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하인을 데려올까요?
1: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너의 어머니 말이다.
2: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따를게요.
1: 가서 양들이나 돌보거라. 안 그러면 양들이 길을 잃을 거야. 어서, 어서 가거라.
2: 하지만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인을 불러서 침대로 모시라고 할
1: 때. 난 괜찮다. 이제 가거라. 잠시만 혼자 있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2: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언덕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죠?
1: 그래, 아들아. 난 괜찮다. 가서 가족들을 돌보거라. 그 순간 저의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는 사라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갓난아이처럼 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선을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분석한 뒤에야 가까스로 힘을 내어 제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엘리에사라.
0: 예.
3: 아넬과 에솔 그리고 맘루를 불러오거라. 그리고 모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라.
0: 예.
3: 주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셨다. 내일 새벽에 바로 떠날 것이야.
0: 알겠습니다, 주인님. 여행은 며칠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데려가실 것입니까?
3: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가 알아서 준비를 하거라.
0: 알겠습니다, 주인님.
4: 내일 모리아로 떠난다고요?
3: 그렇소, 여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거요. 빵, 치즈,

0: 무화과 빵 등등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
1: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꼭 데리고 가야 해요.
0: 그렇소. 하나님께서 꼭 이삭과 함께 가라고 요구하셨소. 강한 나이니까 여행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요.
1: 아휴, 사람들이 오네요.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접할게요.
0: 난 내일 새벽에 모리아로 떠날 것이야. 애설과 맘루는 내가 없는 동안 사라를 잘 보호하고 제사를 잘 지키도록 해라.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엘리에셀과 아내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6일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길면 40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20일치 식량을 가져갈 것이고 필요하면 더 챙길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준비를 시작하거라. 모리아라는 이름에는 음악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프나 플루트 연주자라면 아마 그런 면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절망을 뜻할 뿐입니다. 정말로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라의 귀에 들어갈까봐 가까운 친구나 믿을만한 하인에게도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킬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식구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닭이 울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 주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자, 출발하자.
3: 아버지, 아넬이랑 같이 앞에 타도 돼요? 아넬이 자기랑 같이 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0: 그래라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3: 네.
2: 저 주인님, 제가 간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0: 그래 엘리에셀, 넌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 그런 너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디 말해보거라.
2: 주인님은 이삭 도련님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는 없을까요?
0: 이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내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동안은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너에게 총 책임을 맡겼었지만 이번만큼은 네가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임무를 주셨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모리아 산에서 바칠 제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될 것이.

0: 주인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군요. 주인님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1: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할 당시에 내게 하가를 데려다 주었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너도 알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이었으니까 말이야. 두 아들이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 아이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나의 뼈와 살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스마엘이 한민족의 선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의 상속자가 됐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 땅의 흙만큼 많은 후손들이 이삭을 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0: 주인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군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인님의 처지를 대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눈물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편안히 다녀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오늘 나는 너무 외롭구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제게는 엘리에셀의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제 쓰라린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저로부터 큰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셨고 저를 저주한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앙으로 가득 찬 이방의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래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저는 예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원했던 왕들로부터 사라를 되찾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해졌고 저와 함께 다닌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롯과 제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롯이 가축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약속하시기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저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롯을 구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은 제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0: 다시 자라났고 용기가 커졌으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공고해졌습니다.
1: 드디어 아넬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강도들이 급습했던 흔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0: 우린 언제나처럼 정오의 휴식을 가질 것이다. 아넬은 가서 주변을 둘러보거라. 막사 주변에 망을 설 만한 곳이 있을 것이야.
2: 아버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활과 화살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릴게요.
0: 아들아, 왜 쉬지 않느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2: 아버지, 저도 이제 남자예요. 싸울 수 있다고요. 칼도 잘 다룬단 말이에요.
0: 그래, 그래. 너의 실력은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가서 칼날이나 갈아두거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2: 네, 그럴게요. 아버지 칼도 갈아드릴까요?
0: 괜찮다. 내 것은 이미 준비해두었다.
3: 젊은이들에게 전투는 모험처럼 신나는 일이지요.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0: 그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명 속에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전투는 모험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배운 진리는 그렇다.
3: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바위 그늘로 가시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움직일 때가 됐다.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해라. 해질녘까지는 모리아에 도착해야 한다.
1: 주인님, 아넬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볼까요?
0: 주님은 여기로 오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또 다른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3: 문제 없습니다. 강도들도 없고 길은 안전합니다.
0: 수고했다, 아넬.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좀 쉬다가 오거라. 나중에 출발해도 금방 우리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자, 엘리에셀 준비를 하거라. 가자.
1: 예.
0: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환영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명령을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삭은 저와 아내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더욱 음침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셀과 아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저는 따로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습니다. 이삭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은 등에 나뭇짐을 젓고 저는 불을 옮겼습니다. 어린 이삭의 몸을 태워버릴 불을 말입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저는 단둘이 죽음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0: 아버지, 양은 어디 있죠? 제물로 쓸 양이 없네요.
1: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완벽한 양으로 말이다. 저기 위에 산 중턱에 튀어나온 곳이 보이느냐? 바로 저 곳이다. 자, 이사, 나무를 내려놓고 제단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다오.
0: 자.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번지에 쓸 동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1: 아들아, 주님은 너의 목숨을 요구하셨다. 네가 바로 제물이 될 것이야.
0: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많은 자손을 낳고 한 국가의 선조가 될 거라고요. 저를 제물로 바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나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밖에는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0: 아버지.
1: 그래.
0: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거예요.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드리겠어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1: 자, 자, 이삭. 여기 눕거라.
0: 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 저 여기 있습니다.
2: 내 손을 아들에게서 떼어놓아라. 손끝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동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알았다.
1: 저 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삭,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자꾸나.
0: 네.
2: 내가 나의 명령을 따랐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몇 배의 복을 내리겠노라. 너는 자손 대대로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들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0: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1: 그래.
0: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전 영원하신 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1: 맞다, 아들아. 후손들까지 모두 축복을 받았으니 우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3: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위대한 권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분명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는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소리나 기도할 힘조차 없어 울고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땐 나의 기도보다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극동방송은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라고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하는 기쁨 찬송 메들리로 함께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는

근데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507님, 찬송가를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롭네요 하셨는데, 성경이 아닌 찬송가의 가사를 아마도 필사하며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로운 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124님, 휴가인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집에서 보냈고요. 오늘은 주일 식사 당번이라 식사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휴가를 참 복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안한 쉼 주실 줄 믿고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는 완전합니다.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귀여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너와 나의 모습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찬양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전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는 그런 한 주 꼭 지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더 좋은 제물과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바른 삶을 원하신다고. 더 드리는 손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에 더욱 관심이 많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충실하게 걸어왔는지를 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신앙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신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의 순종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보다 월요일의 모습을 보십니다. 찬양할 때의 모습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정직,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우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창세기는 에녹의 업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높아짐보다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우슬길 마지막 찬양으로 김대한님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서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한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차가 밀리거나 또 그 안에 사고가 나서 1시간 이상이 걸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또 1시간을 기다려도 좀 힘들긴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요,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 터널이 빨리 끝날 줄 알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도 몇 개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해재율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망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터널과 같은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타산을 넘어 험곡의 거도 아이사야 61이 함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 그리고 나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전도당 캠퍼스 월십에서 은혜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군요.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음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켈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의 평안의를 함께한 곡이죠. Soul's Anthem.

도리 켈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소울산템과 함께 했고요. 페란드 올테가의 탄수가 최소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힐송의 주품해줘 스틸 함께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아,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어두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터널 안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세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의 음성으로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장인영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남아연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담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듣고 싶습니다. The Blessing 카리조베와 또 엘리베이션 월십이 함께 부른 찬양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아무도 그들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때 오직 아버지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모두가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타오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더 크게, 더 깊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박희봉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

경제를 붙들고 지금 이 시간도 북한 땅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보위부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은요. 북한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또 그들과 끝까지 함께 서 있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북한 땅의 회복과 또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사형이 급증하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오만해졌다는 이유로 50대 부부가 처형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처형당한 부부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판매, 수리, 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어 지역사회에서 큰 손으로 불려지고 상품 가격이 비싸고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신문 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되었고 당시 처형 광경에 대해 시장 운영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처형식의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지나가던 중학생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모든 사업가는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처형되는 사형이 선고되었던 144회 중 10회 이상 언급되었던 6대 사형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 및 정보 이용, 유입, 유포 등이나 종교 미신 행위 등 표현의 자유 통제 위반 행위가 29회로 전체의 20%로 가장 많고 코로나 이후 250%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당 그리고 국가 보위성 비판, 사조직 구성 등 주로 정치적 범죄가 26회로 18% 차지하고 국경 봉쇄 후 가장 큰 600%나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살인 19회, 네 번째가 마약 밀매 및 사용 16회, 다섯 번째가 코로나19 구제역 통제 위반 행위이고 여섯 번째가 횡령과 부정축제 등의 순서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문화적 통제와 처벌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미신 등을 체제 존립의 위협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국가 보위성 비판 등 정치범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북한에서 사용

0: 제도가 김정은 권력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에서 극악한 살인범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 처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살인 외에 사형 죄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형 우선순위가 국경 봉쇄 전에 치안에서 국경 봉쇄 후 문화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늘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이나 사형이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의 죄목이 외부의 영상물이나 자료를 접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북한에서도 외부 소식,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데 자신의 독재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언어나 행동이 발각되면 처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떠는데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늘어나는 사형이 그치고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함께 하시죠.

0: 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처럼 7월에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제헌절이 2008년 이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무더운 일상을 피해 잠시 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에게 제헌절의 역사는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로 시작한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기초를 맡겨드린 날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에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고한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고 지우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도 기도를 단지 정신적이고 의미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평가절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패트는 남태평양에 지금의 바누아투 제도의 탐나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섬에 들어간 뒤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패튼 선교사 부부의 집을 둘러싸고 해하려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집 안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이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두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님을 해하려 했던 원주민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튼 선교사는 그날 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왜 갑자기 겁에 질려 도망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당신의 집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수많은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경비 서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그들을 보고 놀라서 도망쳤던 것이죠. 패튼 선교사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지키셨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과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 번영과 지금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앞으로도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한결같은 자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화평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의 주여,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섬기는 박경민의 대금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애청 부탁드리면서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전해드립니다.

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문재숙의 가야금 찬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마이 지저스 그리고 고주희의 해금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재구성한 김혜미의 찬양 아리랑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처럼 기존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형태를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찬송가에 있어서 콘트라팍툼의 대표적인 예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와 같은 곡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The Very South of Sea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화평의 길을 걷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슈아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워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숨겨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지요.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 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의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삼행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튠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Because.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뉴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 땅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 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거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술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게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술로도 갔어요. 군경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나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거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료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5포대, 50kg짜리 5포대, 그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5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돈이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로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빼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뭐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니까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그리고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예 하루에 보통 두세 명씩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는데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 자꾸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요. 그 언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닦기 참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을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도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축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자니까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 잡힐 바 시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에 늘렸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백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도...

0: 들어봤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그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무단의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나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이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려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려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이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 돈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나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불로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뻥땅 탈탈 털어서 뻥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으로는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 알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난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새까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다잘될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시가 환경미화 등 공공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 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 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 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호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앤 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또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자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열람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네, 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

0: 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요.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짧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0: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1: 그쵸.
0: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0: 네.
1: 선교 차원에서
0: 네.
1: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촉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0: 네.
1: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0: 네,
1: 마음을
0: 맞습니다.
1: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1: 그
0: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그 모임을 갖췄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1: 그쵸.
0: 저희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0: 네.
1: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당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당으로 많이 알려져
0: 네네.
1: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촉박한 땅이 되었고
0: 네.
1: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촉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
0: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1: 네.
0: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0: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1: 오.

0: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서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 번업도 네.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것 같아요.
0: 동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형 그거 왜 믿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1: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0: 네.
1: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한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0: 동생을 그래서, 섬기고
1: 네, 맞아요.
0: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네. 안아주고
1: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1: 네네
0: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1: 맞아요.
0: 이곳 사회에서도 우리가
1: 그래, 맞습니다.
0: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1: 네.
0: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1: 네.
0: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을 네.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0: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항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0: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1: 네.
0: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0: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오늘의 내돈내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1: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0: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망령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네. 쭉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9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성구역에서 평성구역으로 이어지는 불금별역, 부흥역까지 10개역, 모두 합치면 2개 노선의 지하철역은 16개밖에 없어요.
0: 네.
1: 예,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대한민국 와보니까요.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0: 네.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버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네. 그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앉으면 있잖아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1: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평양서 하문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듣는 뭐, 분들이 상상할 네. 수가 없는 거죠.
0: 앞에 TV도 있고
1: 아 맞습니다. 네.
0: 보게끔도 해주니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대중교통 하면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네.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1: 네 맞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0: 네.
1: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우리 재동포가 750만 명 거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포 사이가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은혜겠죠. 세계 유명한 대학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가서 강의했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그다음에 네. 또 트리어 대학교, 미국이 부시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 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0: 편의점 매점도 있고
1: 그렇죠.
0: 자판기도
1: 맞습니다.
0: 있고요. 그런데 네.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복잡해요. 네, 네.
1: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 말로는 이제 지능형 선전하잖아요.
0: 네.
1: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 가고 다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를 된 게 예, 그 네. 이제 접어가지고 보면 쭉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다니지 않습니까?
0: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에
1: 다 표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가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 때 자동 승하차 사고 방지 차단 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봤어요.
0: 되게 직관적으로.
1: 네. 외국 가보면요. 조종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0: 위험하죠.
1: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0: 맞아요.
1: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조종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 문이.
0: 자동으로 열리죠.
1: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0: 네.
1: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0: 이게 정말 북한은 인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1: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0: 이렇게 여기 닥치지
1: 했었잖아요.
0: 않습니다.
1: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0: 한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1달러 정도죠.
0: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1: 네.
0: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0: 네.
1: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수 있는
0: 그런 것도 있죠.
1: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1: 네.
0: 자가용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구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1: 네.
0: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0: 네.
1: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쵸?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 돈으로
1: 네.
0: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1: 네.
0: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할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0: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 비해 봤을
1: 그렇죠.
0: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위생실이라 그러죠.
1: 네.
0: 북한의 지하철은 위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1: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갈
0: 그러니까 보통
1: 때까지.
0: 보게 되면 승리역에서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위생실이 있어요, 밖에.
1: 네.
0: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1: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1: 너무 힘들
0: 근데
1: 텐데요.
0: 대한민국은 들어와 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돼 있어요.
1: 그렇죠.
0: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볼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뭐 각종 음식을 파는 그런
1: 지하철에요.
0: 식당
1: 네.
0: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수 있고
1: 꽃집도
0: 옷도 살
1: 있어요.
0: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꽃도 살수 있어요.
1: 화장품도 팔고요.
0: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다 할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1: 아,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1: 네.
0: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다 있잖아요.
1: 네.
0: 언제면 따라올까?
1: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0: 네.
1: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1: 아멘.
0: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역사는 하느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예,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1: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0: 이루실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1: 그렇습니다.
0: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지금 그 아마 노선도 보면
0: 네.
1: 지금 파주라든가
0: 아, 맞아요.
1: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지금 계속 뚫고져 있어요.
0: 대기하고 있죠.
1: 예,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것 같습니다.
0: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안 걸릴 것
1: 그러게요.
0: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신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위증, 무고, 사기 사건이 100배에서 240배 정도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은 창조 후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하여서 인류는 갈등의 역사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전쟁 같은 나라 간의 큰 갈등도 있고요. 개인이나 가정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개인, 가정, 사회, 민족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갈등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그 갈등은 잘 해결되기도 하고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곳곳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당끼리 노사 간에 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갈등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먼저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요. 갈등이 변하여 이해와 용서 그리고 배려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며 썸머 스페셜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찬송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지요.

성경 속에 가장 큰 갈등을 꼽는다면 야곱과 에서의 오랜 갈등과 또 야곱의 열두 아들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두 갈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주님의 축복과 언약의 성취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미워하면 다 멸망하고야 만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

0: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을,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잠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과 같이 거기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

주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내 삶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참 난해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가진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는 뭐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현실이고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창조해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많이 혼돈을 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등은 서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린다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가치관과 자아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가진 것, 이 땅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에 있어서 선택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가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은 궁극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진리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가. 주님은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가족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구원을 위해서 가짜를 분리시켜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구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라면 이 진리를 내가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영역이 미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빛이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는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분란과 어려움만 일어날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더 어렵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조만간 닥쳐올 기후에 대해서 짐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 옷을 준비하는 것, 이런 비유는 5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거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의 특징,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사상적인 특징,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깊게 파고들어 있는 사상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아이들이? 아,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뭐 머리가 자라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뭐 어디서 많이 듣는 광고죠. 상업 문구나 소셜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광고나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DNA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옳은 모습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 것 인정하고 너도 내 것 인정하자.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 영화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와 해체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체주의란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이것들은 해체되어야 된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 생각과 사고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말 절대성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
저 영국

고기의 문어 채소 돈 얘기처럼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반드시 죽은 고기라. 살아있는 고기는 이 시대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 흘러가는데 여기저기 봐도 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도 나에게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고 상대화되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다원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세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주인은 너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상과 생각이 문화나 모든 환경 속에 숨어 있다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벽을 세울 때에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틀비틀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내 인생관이 살아오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졌는데 바로 똑바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 정체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쌓아진 내 인생의 벽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볼 때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가 된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다양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들이, 지금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무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는 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치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같이 둘이 법정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재판장에 가면 너는 필히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가는 길에서 거기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뜻은 뭐예요? 빚을 다 갚아라. 그 뜻이에요. 이 화해한다는 단어의 원형은 아필라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떠나다, 놓아주다. 그런데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여정에 있는데 이 여정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 빚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이 원래 이 용어가 상업적 용어로 물건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빈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화해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탕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다 탕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그 빚에서 탕감 받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난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빚을 갚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하고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과

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0: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어서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말은 그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10대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부리의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긍정적인 성품은 사라졌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가 쏟아졌고 깊은 좌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소녀를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들은 틈만 나면 소녀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던 복음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차츰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소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후원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구필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테너 최승태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요,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성경에는 보통 한 4명의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이나 돼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뭐 키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큰 야고보는요 좀 많이 두드러진 야고보였어요. 작은 야고보는요 거의 말이 없어요. 성경에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초대교회에 일찍 순교한 게 어떤 야고보일까요? 큰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큰 야고보가 일찍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게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러한 말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야고보서의 진리를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하, 역시 말이라는 주제는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나 같은, 나는 뭐 선생도 아니고 하니까 뭐 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나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선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지도자급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앞에서 교훈을 드러내주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선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이에요.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선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제어하기가 가장 힘든 말하기를 선생들은 통해서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꼭 말에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지나쳐요, 말이. 왜? 말을 잘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선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제 야고보 선생은요, 단순하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말의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온전하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무엇인가 사회적인 덕망과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온전하다,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고보 선생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바로 성숙은 어떤 지식보다도, 드러나 보이는 모습보다도 언어를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에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 보다도 어떤 말을 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은 완벽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다스리며 성숙해 가는 사람의 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말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말도 하지만요, 무엇을 많이 해요? SNS.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많습니까?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자칫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화가 난 상태에서 막 문자를 만들어서 틱 보냈다가 그 문자를 읽은 사람들이 뭐 너 더 그냥 관계가 악화되고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내면 이게 삭제가 잘 안 됐어요, 삭제가. 예전에 뭐 여러분들 카톡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5분이 지나면 그게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카톡 잘못 썼다 그러면 주워 담아야 됐는데요, 요즘에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내가 지우면요, 내가 한 말을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도 가능하느냐, 요즘에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에게. 내가 보낸 말을 잘못 쳤네? 그러면 여기 수정을 누르면 다시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떠요. 이것은 수정한 메시지입니다. 수정하고 떠요. 수정.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낼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다듬고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말은 어때요? 우리의 말을 한번 딱 내뱉으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거 좀 수정하자, 수정. 다시 말을 삼켜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이 확 바닥에 쏟아지면 끝인 것처럼 우리의 말은 한번 쏟아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은요, 단순한 실수로 그치지를 않아요. 말은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을 세우라는 거죠. 그 말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말하기, 우리의 말하기에 목표를 좀 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요 대충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골라서 말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의 온전을 향하여 그 목표를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현저하게 달라요. 그 삶의 차이가 나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하지만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에 성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작은 지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3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은요 말하고 말하고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는 다른데 말하고 말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더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Horse, 달리는 말이죠. 거기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우리의 말과 언어생활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실래요? 4절인데요.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를 보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그 큰 배가요 무엇으로요?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5절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큰 것을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마디의 말이 가정을 세웁니다. 한마디의 말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은 어떻습니까? 작은 불씨가요 많은 나무를 태워버려요. 한마디 험담, 비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야고보 선생은요 그 익숙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재갈, 배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 작은 불 하나가 우리도 가끔가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심코 버린 담배피다 하나 버린 담배불이 온 숲과 산을요 며칠을 태우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결과가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에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한 나라를요 두동강이 나게 한 그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요 그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둘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둘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요? 한 국가의 분열이 시작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언제부터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로 이제 부족 연맹체 비슷한 그런 사사, 각 지파들의 연맹체로 있다가 왕정이 시작이 돼요. 누구부터? 사울왕부터. 사울왕이 몇년 다스렸을까요? 40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40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스리는 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이요? 40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으로서 이들이 잘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왕 때에 이 통일왕국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열은 무엇을 통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열왕기상 12장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말 한마디 때문에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로요, 마치 우리나라 38선 그어놓은 것처럼 둘로 나라가 쪼개져 버린 겁니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솔로몬 때 사실은 많이 한게 무엇이냐면요, 솔로몬 때 부역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건축 사업을. 솔로몬은 무슨 왕이었느냐? 건축왕이었어요. 건축왕. 건축왕. 솔로몬 성전을 7년간 짓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의 궁궐을요, 13년간 지었어요. 20년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뭐 비돔 뭐 여러 가지 많은 성읍들을요,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부역을 줄여달라. 그리고 세금도, 아니 그거 다 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좀 감면해 달라 라고 르호보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왕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이 통치가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이 포악한 말을 한 것은요,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내가 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더센 척을 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그 채찍에다가 전갈을 달아서 때리겠다. 근데 어떠한 이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 남왕국 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나누어서 남북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통일 왕국을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갈라 놓았습니까? 혀. 혀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혀의 위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험담 하나가, 그리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한마디는 다시 무너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감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온전한 사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제갈과 키와 작은 불처럼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절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의 구별을 위하여, 말의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선생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말을 이거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말은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요 약간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해요. 혀가 뭐냐? 말이 뭐냐? 불이라는 거예요. 불. 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혀가요 이게 불의를 만든다는 거죠. 불의의 세계. 자, 어떻게 불의의 세계를 만들까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버린다는 겁니다. 더럽혀요. 그리고요 삶의 수레바퀴. 자, 삶이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예요. 삶의 수레바퀴, 삶 전체를 불사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이 혀의 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을 사르는 이 불, 삶을 사르는 이 불같은 말의 출처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온 그 불의 영향력이 몸을 더럽힙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그 불의 영향력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요 지옥불의 말이 있어요. 지옥불. 그 지옥불의 말이에요.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의 불과 같은 그러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말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더 힘들게 하고, 말 한마디에서 직장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옥불에서 지옥의 말을 하니까 그 공동체가 지옥 같은 현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혀가 불인데 지옥에서 올라온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온 불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불은 하늘에서 온 불이에요. 하늘에서 온 불. 지옥에서 지옥의 불을 닮아서 그 혀로 지옥불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늘에서 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천국에서 온 말이죠. 지옥불이 망하고 무너뜨리는 불이라면 천국에서 온 불은 따뜻하고 살리는 불이에요. 차갑고 냉담한 상처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성령의 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거지요. 말은 언제나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거룩을 예배의 모습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의 거룩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배 이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험담보다 기도를 선택하는지, 정죄보다 회복을 말하는지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말을 사용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는 불이지요. 그 불이 지옥에서 온 불이면 사람을 태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는 입술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나온 그 살리는 입술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문구 하나를 걸어뒀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은 격려하고 용납하며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그 말합니다. 우리 사랑방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은 지옥에서 온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져온 말로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정죄하는 지옥불이 아니라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태우는 그러한 태우는 불이 아니라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말하기가 우리의 거룩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말이 한 가정을 세웁니다. 자녀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방을 세웁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새롭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들의 거룩한 말을 통하여 천국을 닮은 그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하기를 무슨 말하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싱거운 음식 먹어보세요. 요즘에는 뭐 고혈압 때문에 좀 싱겁게 먹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싱겁게 먹으려면요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소금간을 탁 하면 어때요? 음식 맛이 확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무미건조하고 이 세상에요 말이 맛이 없어요. 사람들 모임에 맛이 없어요. 다 지옥불 얘기예요. 다 험담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뿐이 없어요.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을 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듯이 그 맛을 살려내라는 거죠. 인생의 맛을 살려내는 말하기로, 거룩한 말하기로, 세우는 말하기로 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의 맛을 낼 수 있는 말하기로 말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말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언어의 목표, 우리 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하기를 결단하십니까? 혹시라도 말의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난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어떻게 우리의 형제 자매, 말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위로하며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닮은 말하기, 천국에서 내려온 말하기, 그리고 살리는 따뜻한 말하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하기를 통하여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디 김겸 PD입니다. 복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이 아침 힘차게 일어나셨죠?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나눠드릴게요.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됩니다. 아멘. 열정을 품고 열심히 찾는 일을 선대하시겠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아주 특별한 아침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니다.

봄에 나의 가는 길 그리고 빨간 약의 Just One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아트간 서머 스페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이었어요.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됩니다. 아멘. 네,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사람, 그리고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대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주말에도 참 더웠어요. 습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아침도 좀 습함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 날씨 때문인지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지쳐서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트가와 함께 그리고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더욱이 우리를 지키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보고 또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서머 스페셜 이 기간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 더욱이 찬양을 통해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사이트 열어두고 있어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부산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어제 주일 보내시면서 받은 말씀들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썸머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라고도 보내시면 오늘 묵상글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그리고 이어서 박지혜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썸머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이죠. 아티카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우선순위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선순위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키워드 썸머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 우선순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선순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선순위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향기에 날 다스리소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묵상글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 있는지는 아는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관련된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세요.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기도문 풀 패키지로 보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도 해결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으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오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세요.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제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선택과 걸음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제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의 필요를 아심을 믿으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상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 우선순위를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글, 말씀 본문,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세요.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 바로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귀한 아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하루를 보낼 때,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 우리의 하루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이 가득할 거고요. 또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세요. 저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견 PD였습니다. 8시까지 우선순위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곡이 있지요.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짧은 가사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는 품사적으로 보면 명사입니다. 명사는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다바르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인 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과 더불어 사건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따바르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견고하고 고집센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헛된 지식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그냥 있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혼자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평양의 한 고위층 군인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로부터 압수한 성경을 손에 넣고 그 책을 책장에 꼽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자꾸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공부한 사람이 책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되겠느냐고. 그러니 이 책을 읽으라고. 그분은 망설이며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젖은 이분께 성경은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을 읽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국경을 건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인생에 대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에서는 우리 내면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도 내면의 탐욕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워지긴 비워지는데 다시 그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채워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상의 한계입니다. 채움이 없이 비우기만 할때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처럼 채움이 없는 비움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채워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탐욕을 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너무도 둔해 있어서 적어도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집중된 말씀 읽기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역사는 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독점했는데 종교개혁 이후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이후 그 당시 책값이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책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문맹률이 9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사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여 성경책을 읽어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영국에는 롤라드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번역된 성경을 불태워버리자 이들은 성경책을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암기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는 안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갈릴리 출신의 비겁자여 실패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우리말로 된 여러 권의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0: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2: FA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펌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게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선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혹은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한국도 그런 경우 많지만 특별히 그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 보면요, 누구를 칭찬할 때 공식적인 자리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I'm proud of you. 네, 최고의 칭찬이 뭐냐?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바로 이 칭찬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될 그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I'm proud of you. 예, 이 칭찬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될 바로 그 칭찬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족이죠. 그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것이 친구죠. 그것이 같은 동료일 수도 있죠. 여하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에?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여서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I'm proud of you.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죠. 뭘 많이 이루고 뭘 많이 갖고, 아니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그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자,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삶은요, 단지 이러한 칭찬이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이러한 칭찬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I'm proud of you,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시는 그 칭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는 바로 그 삶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슬며시 들어오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칭찬을 하시나?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뿌듯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우린 존재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뿌듯하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예,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이것이 또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한테 정말 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니? 그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 봐라 그러면 되는데 막 거기다가 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서 애정 담뿍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정말 그 문제 많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교회, 한때는 너무 속상해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써서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교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다 이기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원래 우리가 이랬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 그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거. 예, 정말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자랑이 되는 바로 그 교회예요. 바로 그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일까? 자랑스럽다, 자랑이 된다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바울사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성도, 즉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 혹은 영적인 리더죠.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사도는 교회, 즉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인 리더와 지체들이 서로에게 서로가 자랑이 되면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선 먼저 목회자 바울과 디모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 바울과 디모데 누굴 말하는가? 이건 뭐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좀 쉬셔도 되느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목회자를 갖고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랑스러울 때 성도의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행복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제목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영적인 리더십, 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공동체장, 순장, 교사, 1대1 양육자, 각 사역 팀장들 뭐 또 없나요? 하여간 못 피해나간다니까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역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 그게 결국 목회하는 거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한 더 들어가면 이제 진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가정의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 모든 남편들, 남편만? 아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뭐예요? 예,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여하튼 공동체 가운데서 그 다른 지체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예, 어때야 된다고요? 예, 자랑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목회자, 리더,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리더, 그런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리더십을 양들은 자랑스러워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이 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거는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 말로만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특별히 뭘 말하느냐, 정치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절대로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비전,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고 성도를 갖다 이용하겠습니까? 아니, 뭘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용당해도 되는 성도가 존재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는요 절대로 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신앙 공동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사도는 15절 이하 20절까지 정말 언뜻 보면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절절히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 바울 사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계획하기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북쪽 마게도냐를 올라가서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즉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안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고 말들이 많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괜히 가가지고 시끄럽고 그러면 정말 덕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 변경을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못된 교인들이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역사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원래 변덕스럽잖아, 지들이 바울을 얼마나 안다고, 원래 변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말로만 온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들어가서 바울이 왜 못 오는지 내가 알아, 겁나서 못 오는 거야, 왔다 혼날지 모르니까 뭐 이래가면서 능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더 나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지, 즉 돈 얻어갈 수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바울은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의 그 존엄성, 디그니티를 손상시켜가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얘기하면서 바울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바울이 그런 식의 비난들 뭐 이야기 많이 들었고 진짜 그럴 때마다 많이 참았지만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자기를 향한 어떤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렇게 정말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고 그 복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 진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변명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하다고. 아니라고.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난 진실하다고. 예, 그래요. 무엇보다 양들의 자랑이 되는 것은 진실한 종입니다. 예. 뭐 그냥 상황에 따라 말만 바꾸고 혹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게 아니라 정말 양들의 자랑이 되는 건 진실한 종이에요. 물론 목자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꾸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바꾸냐면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니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꿈으로써 자기의 어떤 존엄성이 손상되는 걸 각오하고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꾸는 그게 바로 진실한 목자예요. 절대로 자기 어떤 걸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술수와 그것 때문에 교활하게 말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진실해야 합니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헌신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돼서라도 자기 밥그릇, 자기가 제일 중요하면요, 그건 아니죠. 예, 이기적이지 않다는 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양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자기를 버려가면서 사역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느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그 목회자 중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때거리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서 광고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오직 주님 맡기신 그 약물이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존경했잖아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그런 목회자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나라가 넓다 보니까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인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교인이 많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교회도 작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맣죠. 한인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그 작은 교회 곳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작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늘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짓자. 그래서 온 교인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뭐 바다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돈을 모아 건축 헌금을 모은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자,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것이 발견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치료 안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그 암이 상당히 진행돼서 치료해도 나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치료 안 받겠다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도 다 아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교회가 작으니까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암 치료 시작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건축원금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꿈과 그 헌신으로 된 그 헌금 내 병 고치는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울어요. 그리고 너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우린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었다고. 여러분, 헌신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전심으로 양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이라는 것은 온 관심이, 온 마음이 양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거기에 가 있는 것이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갔느냐? 그게 절대로 뭐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혹은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 어떤 일이 있어?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뭐냐면 그들을 아껴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렇게도 말하면서까지도. 나 정말 이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내가 너 이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니까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적인 거예요. 이게 헌신적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그게 아니라 양들의 처지, 상태 그리고 입장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목회자, 영적인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참 이런 부탁이 많이 오는데 자꾸 성도들을 동원하래. 뭘 위해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자꾸 교인들 동원하라고 그러는지. 난 못한다고 그래요. 난 못한다고. 그게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유익하면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건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정말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면 예 아무리 오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요 제 아무리 어떤 상황이 그래도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거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아끼는, 예,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것이고 이런 목회자가 양들의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목자,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양들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인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가? 어떨 때 목회자는 그 양들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나

0: 이룰 수 있기를 주의 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